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뚜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으란다.

꿈바게에 꿈바게 꿈바게에 꿈바게 꿈바게에 꿈바게 신공구의 자무시 산둥사시에 셜러사 도포메웨 콜로비사 문구월 초디에 떨어야 과망고시 문구월 초디에 떨어야 과망고시 앞에 마구디 시카드 바보여 속에 졸리

내가 사가지고 나게 해달라고 지문다 비둘은 가세 이상하게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내게 내가 사가 내고 두게 해달라고 지문다 비둘은 가세 이상하게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나야 너